0: 정신.
1: 하균이 월세 피셜브라운드 보이워.
0: 정신을 휘젓고 있어.
1: 하균이 월세 피셜 얼마 호리워. 에드샷을.
0: 이긴 호리 아니었어 피셜.
1: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.